싸게 아게 싸게 삼각힌 휜다 5234 고로그라이드 내오게 된자 해탈에 태운 디언세 빅소리언 모모하게다 가라게 잖아서 모모하게다 膝を引きつけて、タッチアップ、タッチアップ、カウント、もち、に、さん、ぽー、はあ、それしか上がらないのか、なめくじだってもっと上がるぞ。